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석션.
3: Boy next door. Fisting.
4: Semen.
3: Boy next door. Deep, dark, and deep.

0: 나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너의 안전 fucking coming do anal
3: the semen
2: stick finger
4: suction
2: boy next door
0: 너의
2: 안전